0: 가톨릭 교리 상식을 알고 싶으십니까?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KCR 가톨릭 방송에서 부산교구 신영배 신부가 진행하는 가자 갈릴레아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궁금하시다고요? 수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교구 신희준 신부가 진행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교회 음악이 듣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교구 윤용남 신부가 진행하는 성음악 산책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가톨릭 방송은 planetaudio.org.nz/KCR에 접속하시면 생방송 또는 재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1: Ang Auckland ay patungo na sa zero waste by 2040. Maraming paraan upang makatulong na bawasan ang basura at mag-recycle ng tama. Siguraduhin lamang na ang inyong recycling ay malinis at walang bahid ng nabasurang pagkain. Alamin ang iba pang paraan sa makethemostofwaste.co.nz. Sama-sama, pangalagaan natin ang ating bayan patungo sa pagkawala ng basura.

0: 국방이라는 핵무기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갈수록 뭐 생태적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악의 다툼이 벌어지잖아요. 그 개인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자원에 대한 그 욕심이랄까요? 아니면 선점해야 된다는 당위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게 사나워지니까 점점 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강한 힘 있는 국가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거는 그 전 국가 공동체가 정말 심각한 토론 끝에 합의해서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정권이 바뀌는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1: 저는 원전 얘기했는데 핵무기까지 넘어갔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게 많이 분파분부가 됐는데 조금 좀 정리하는 의미로서 사실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30년 사이에 많은 잡지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있는데.
0: 네, 그렇죠.
1: 녹색평론이 30년
0: 버틴
1: 이상을
0: 이유가.
1: 버티던 이유가 나오게 된 어떤 힘은 뭐였을까요?
0: 저 버티다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사실 이거는 뭐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어쨌든 2020년까지 김중철 선생님이 91년에 그 창간을 하셔서 2021년까지 버텨 오셨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발행을 맡고 있는데 사실 창간 때 91년 때 상황이라 그 이후에 우리 문화적 풍토를 생각해 보면 신부님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그 풍토에서 녹색평론이 창간되고 살아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에
1: 뭐
0: 대한
1: 제가
0: 이해가
1: 봐도 느낌상 뭐야? 라는 반응이 바로
0: 이해가
1: 그럼, 그때가 사실 보면 뭔가 막 성장하고
0: 맞아요.
1: 풍요롭고 뭔가 가득 차 있고 야 지금 어디서 지금 요새 뭐 예를 단정이면 뭔가 산업을 할 때 환경평가라는 걸 통해서 뭔가 좌지우지가 돼서 있었죠. 그때 당시 환경평가라는 단어가 있었을까라는
0: 그때 만들어지지도 않았었죠. 근데 뭐 당시에 그 환경 오염 문제는 굉장히 많이 부각되던 시절이니까 뭐 환경운동 연합이나 녹색 연합이나 이런 것들도 생기고 할 시기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는 문화운동으로서 한 거니까요. 그냥 사회적인 환경운동으로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 문화를 좀 공동체적인 문화로 생명을 위한 문화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고 또 저희가 아까 제가 녹색평론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우리 사회의 다른 전기가능물 잡지 매체랑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게 순전히 그 정기구독하는 회원들 힘으로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광고라든지 뭐 외부 지원이나 재단이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구독료로 운영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방식을 채택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사회에 그런 역량을 키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좀 무모하게 시작된 일인데 무모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녹색평론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그래도 소수파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그래도 이런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파지만 존재하고 있는 이게 여기에 희망을 걸 수 있다고
1: 제가
0: 생각합니다.
1: 혹시 제가 이 질문은 안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게 되는 게 직원이 몇 명입니까?
0: 소수입니다. 최소의 그 역량으로 최대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 왜냐하면 제가 녹색평론 옛날에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야 일단은 야 인쇄비는 벌었다. 왜냐면 저도 알고 보니까 종이 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센데 그렇지 않을까. 근데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만 표현을 그렇지만 옛날에 그 녹색평론 읽었을 때는 글자를 잘 찾아야 된다는.
0: 무슨 말씀이세요?
1: 그게 배경 자체가 좀 검해서.
0: 아, 종이가 너무 시커매서.
1: 근데 요새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아. 질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그 뭐지 종이
0: 재생용지가 질이 좋아져가지고
1: 도리어 누구 말 표현하면 재생용지가 더 비싸다는.
0: 예, 네, 재생용지가 실제로 더 비쌌습니다. 네.
1: 그래서 네. 야 이걸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그 안 비싼 줄 알고 했더니 시간이 그 알고 보니까.

0: 그게 더 비싸다고 해서 네, 네. 아니 굳이 비싼데 왜 굳이 이거를? 라는 네.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생용지를 그 고집이란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네.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1: 뭐 신부님 뭐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0: 야, 어차피 뭐 입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니까.
1: 그 뭐 저희가 그 해야 될 일, 얘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책을 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나무를 작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미 만들어진 종이를 다시 잘 가공해서 만들어서 책을 내려고 재생지를 쓰는 거죠. 근데 네. 사실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요. 요즘 뭐 전기차나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모든 우리 지금 현재 기술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에너지 들어가는 에너지나 자원의 측면에서 그냥 그 펄프 나온 펄프를 쓰는 게 나은지 재생지를 쓰는 게 나은지 저희는 지금까지는 재생지를 쓰는 게 낫다고 덜 낭비적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이게 그런 걸 산술적으로 따져서 굳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저희의 뜻이죠. 그런 취지와 뜻이 물리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0: 사실 뭐 누가 들으면 고집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어떤 가치를 더 담고 있냐. 우리는 사실 요새 사회에 보면 물어보게 되는 게 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너무나 쉽게 대답하는 게 돈 많이 벌면 되지?
1: 네.
0: 라고 너무나 그걸로 다 귀결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데 네, 그 네. 가치라는 거는 솔직히 돈으로 치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생태의 문제를 더 와닿게 되는 게 이제 코로나가 하나의 또 시발점이 되기도 했고 사실 그런 면에서 현대 사회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딱 옛날에는 범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좀 존재하고 있었는데
1: 네, 네.
0: 요새는 직접적으로 나랑
1: 네네.
0: 관계를 맺냐 안 맺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1: 네네.
0: 이제 이 뭐 편집하신지는 편집인이 되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겠지만 거의 뭐 같이 성장하신 거니까 네네. 이런 거 봤을 때 옛날에 그 뭐 20년 전 30년 전과 지금 얼마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차이는 크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뭐 35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정말 병은 이 세계가 앓고 있는 병은 굉장히 깊어졌는데 훨씬 더 가속적으로 깊어졌는데 이게 장기적이 되니까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위기감 안 가지는 것처럼
0: 네네.
1: 그 위기감은 굉장히 떨어진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이 자연의 세계 또 자연과 사람이 맺는 관계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점점 더 제가 느끼기에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얘기는 그 사람의 문제라고 느끼거든요. 저 이 조금 엉뚱하게 나가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레오 교종께서 그 회칙을 발표하셨던데 그 뭐 인공지능 얘기가 주되긴 하지만 제목이 그 고귀한 인류라고 번역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게 인류라기보다 인간성이라고
0: 그렇죠.
1: 인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정말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데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외쳐야 할 때가 왔구나라고 느끼고 있었고 또 가톨릭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확신도 더 생기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만 멀쩡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제는 예전에는 뭐 나무를의 목숨을 초계처럼 여겼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목숨도 초계처럼 여기는 시대가 된 거에 굉장한 위기감을
0: 작은 걸로
1: 거죠.
0: 더 소중했으면 계속 그 소중함을 키웠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 소중함이라는 걸 더 상실되고 있는
1: 네.
0: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동물원이 부릅니다. 변해가네.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이 생명과 생태, 문명의 방향을 깊이 있게 성찰해온 우리 시대 대표 인문생태 기관지 녹색평론의 김정현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뭐

0: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지금 얘기하고 있긴 하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한번 얘기 나누고 싶긴 하시는데 김종철 선생님 창간자이자 아버지 어떤 분이셨습니까?
1: 그 글쎄요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0: 제가 이 질문을 차려드릴게요.
1: 네.
0: 그 녹색평론에서 일하시는 게 본인의 온전한 뜻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의지였습니까?
1: 아버지의 의지랑은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0: 아, 본인이 하시겠다고?
1: 예. 아니 뭐 제가 녹색평론에 가서 일해야 되겠어요 이러고 저 들어간 건 아니고요.
0: 네네네.
1: 그냥 뭐 자연스러운 경로였어요.
0: 네. 예.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뭔가 나의 삶에 또 영향을 미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1: 그렇죠.
0: 어떠십니까?
1: 신부님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0: 오.
1: 뭐 사실 우리가 뭐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그 어떤 아버지 밑에서 크냐 어떤 어머니 밑에서 크냐 뭐 형제도 그렇고요. 그게 자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아버지가 이런 문제에 그 아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굴러다니는 책들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의 그냥 집에서 혼자서 처박혀서 책 읽는 거 말고는 한 일이 없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 책 저 책 뒤져보고 또 아버지가 보시는 외국 저널 같은 거 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좀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지구가 무너질까 봐 걱정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기의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0: 그렇죠.
1: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아이들의 그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뭐 보통 딴 아이들은 내가 커서 뭐가 될래 무슨 직업을 가질래 아니면 무슨 일을 할래 뭐 꿈을 어떤 꿈을 꿀래 할 때 저는 쟤네들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데 저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되니까 이 굉장히 교만한 아이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리고 기성세대나 주변 사람들한테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이 지구 망가 망하는 길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 어쨌든 뭐 그럭저럭 남들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게 뭐 학교도 다니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0: 위장술이 뛰어나시군요.
1: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 나와야 하는 시기가 됐을 때도 고민이 깊었고 많았고 그렇지만 또 제가 저희 그 뭐 외가나 친가나 그 배경에 농사를 짓는 분도 안 계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녹색평론을 만드는 일을 돕거나 제 그 눈앞에 펼쳐진 세계에서는 녹색평론 만드는 일을 돕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두 가지 말고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쉬운 길로 갔던 거죠.
0: 그래서 녹색평론을 하셨다.
1: 네.
0: 사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어린 시절이라는 말 표현을 쓰시니까 요새 아이들 보면서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막 아이들의 막 촛법이라는 얘기도 많고 그 범죄도 좀 많고 정말 기상천외하다기보다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걸 그 고스란히 지금 따라하는 애들 많고 막상 뒤돌아보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을까라고 하면 그러지 않았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느낌이 드는데 사실 요새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애들이 좀 심해졌다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인데
1: 네, 네.
0: 살려달라는 말 같은
1: 네, 네,
0: 느낌이
1: 네, 네,
0: 좀 들어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안전 이게 아까 말씀하셨죠 걱정 없이 살아야 될 그 아이들이 흉내를 내고 뭔가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는 그 어른들이 그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의 도태되고 아니 도태되지 않으려 노력하고 그 다양한 모습이 그 아이들이 고스란히 하고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이 살려달라는 하나의 외침인데
1: 네.
0: 근데 그 외침을 우리는 그 외침으로 듣지 않고 애들이 더 심해졌다. 범죄가 많아졌다라고 좀 더 치보는 것도 있지 않은가.
1: 네네,
0: 정말 안전하게 정말 크고 있는가. 그들이 이런 아까 얘기했던 희망이라는 것, 꿈이라는 얘기가

0: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고 현실이란 단어, 뭐 돈이란 단어 이런 것들이 더 맥혀졌을 때 그래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 범죄로 나가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도리어 다른 말로 들으면 살려달라. 우리의 원래 거를 좀 찾게 해달라. 그런 얘기처럼 들려서 사실 지금 그 말씀하신 어린 시절과 요새 아이들의 가장 제가 느끼기에 좀 차이점이 그런 면인데 그런 면에서 녹색평론이 아이들한테 줄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요즘?
1: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저 신부님 지금 하신 말씀에 완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 기성세대가 지금이라도 개가 천선화해서 제대로 사는 거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면
1: 그래서 녹색평론은 저는 정말 아이들보다는 이미 좀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이 애들이 받아들이는 그 파장과 깊이가
0: 그렇죠.
1: 어른하고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0: 지금
1: 얘기를 해야 된다고
0: 보시기에
1: 생각합니다.
0: 이제 한 30년째 하고 어린 시절도 이런 비슷한 책들을 읽으셨으니까 요새 사람들이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가치는 뭘로 보십니까?
1: 가치가 있습니까?
0: 아, 가치가 있습니까라고.
1: 우선순위로도 꼭 두고 있는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님께서는?
0: 가치는 있지 않을까?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도 가치긴 가치니까.
1: 그러니까 돈을 가치라고 생각해서 쫓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간다움이 뭔지,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렸다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농담처럼 가치가 있습니까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돈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그게 뭐 쫓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쫓는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0: 그것도 따지고 보면 도태되지 않으려고
1: 그렇죠.
0: 그들이 또 다른 살려달라는
1: 그것도
0: 외침이죠.
1: 살려달라는 외침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좀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제가 아까 환경운동 잡지라는 오해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녹색평론은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 정신수양 같은 얘기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정신적인 자질을 기르고 하나하나 개인이 각성하자는 얘기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저는 양쪽이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나하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환기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살 필요도 있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좀 생명을 위하는 방식으로 살려면, 그게 굉장히 힘들고, 문턱이 높고, 괴짜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래가지고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쉽게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녹색평론이 그런 의미에서도 민주주의, 정치적인 민주주의의 문제를 굉장히 깊이 얘기하고 오랫동안 얘기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0: 그렇다면 편집장 때한테 가장 아름다운 생명운동이란 뭘까요?
1: 시부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뭔가요?
0: 사실 저도 뭐 이제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저는 지금 제가 이제 한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초등부하고 유치부 애들서부터가 지금 사실 문화라는 거에 노출을 어디에 잘 시키냐. 사실 우리 그 생명 윤리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다 어른들한테인데 그 어른들은 그냥 지식으로 듣지 문화는 아예 다른 문화다 보니까 머리는 알아도 내가 막상 그러면 주변에 약간 뭐라 그럴까 타박 아닌 타박? 뭐 어떤 그 예비자였던 분이 세례 받고 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성당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이 사람이 성당 가는 거 알고 왜너 혼자 구원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말 표현이 약간 비아냥거림의 느낌으로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추구되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너무 지적인 부분으로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서
1: 무슨 말씀이신지 알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일단 아름다운 생명운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생명운동은

0: 이 생명운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사실 좀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가 생각해볼 건데는 그러니까 나보다 남, 타인, 타자, 뭐 사람이든 아니든을 위해서 순수하게 사욕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명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생명운동이라면 다 아름답다. 진정한 생명운동이라면 다 아름답다. 그리고 생명운동의 경중이나 무게가 다를 수도 없고 우열을 가릴 수도 없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1: 네. 어쩌면 그게 요새는 요새 사회 용기인 것 같아요. 그 왜냐면은 당연한 건데 그 당연을 외치는데 너는 왜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해야지라고 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요새는 왜라는 단어가 안 붙여야 될 곳에 붙여 있어서 도리어 내가 잘못하고 있나라고 반문을 하고 남들이 쫓아가는 대로 그것이 왜라고 치면 도리어 도태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왜라는 단어를 붙일 때 정말 붙일 때 붙이고 있는가 아니면 붙이지 않아도 될 거에 붙이고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녹색평론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쩌면 좀 제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 그렇죠.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30년째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네요. 사실 지금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좀 편협한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뭐 생명의 가치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 책도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문화 속에서 쭉 생활을 해왔고 또 녹색평론에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보고 있으니까 용기라고 좀 전에 신부님 표현하셨을 때 용기가 꼭 필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얼핏 했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점에 녹색평론이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1: 그러니까 사실 요새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아, 또 다른 사람도 있구나라고 했을 때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0: 그 저희가 노쇠평론을 내고 있는 이유도 그거죠. 그런 사람들이 노쇠평론에 접근해서 아, 좀 살 희망을 가지는 거죠. 제가 실제로 그랬고요. 제가 노쇠평론이 없었으면 학창시절이며 성인이 된 뒤에도 녹색평론이 없었으면 저를 지탱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1: 야, 원래 그 처음에 질문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 그 아버님이 얘기하면서 아버님 돌아왔을 때 녹색평론 폐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셨냐고 물어보려다가 아버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더니 거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순간 이거는 녹색평론 폐간은 자매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것 같은 게 확 드는데요.
0: 아 그렇긴 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사실 저로서는 녹색평론을 제가 발행한다는 거는 정말 꿈도 꿔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리고 당연히 녹색평론을 접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1: 아, 그래도 버텼다 표현을 쓰셨으니까 얼마나 좀 힘들다는 느낌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느껴지긴 하거든요.
0: 일단 이런 책을 내려면 이런 주제를 24시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365일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일단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현실을.
1: 왜? 신나야지.
0: 신나는 일이 아니고요. 근데, 뭐.
1: 왜 그러세요?
0: 그래도 이런 기회에 책을 내고 있으니까 신부님도 뵙고 피디님도 뵙고 해서 또
1: 아니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자신감이 넘쳤는데 갑자기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뭐 후후 왜 그러세요? 사실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까에서 이제 연결이란 표현을 제가 쓰긴 했는데 사실 그 뭐 이거는 제가 그 연결의 표현 사실 관계란 표현을 저는 더 많이 쓰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계라는 거에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연과 뭐 생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도 지금 소홀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혹자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라고 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0: 지금 질문하신 게 좀 다층적인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일단

0: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있어서 네. 그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관계 문제의 관건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운동이라는 게 목적을 해야 되는 거는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자연과의 관계도 있고 또 우리 각자가 우리 내면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지금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회복해야지 그걸 회복하지 않고서 뭐 기후 운동을 하고 기후 변화를 막는다 뭐 환경 운동을 한다 모든 일이 저는 좀 헛짓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신 질문이 정확히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지금 좀 이런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왜 굳이 녹색평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하고 그거를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이 문제를 굳이 좀 말씀드리는 건 이 문제는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오랫동안 고민이 되는 문제였고 지금도 답을 찾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후위기 한 가지 문제만 들고 생각해보면 제가 뭐 강연을 많이는 안 가지만 좀 가고 하면은 또는 저희 녹색평론 독자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분들이 아 내가 뭐 텀블러 쓰고 뭐 이런 게 참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무력감이 많이 느껴진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세 가지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감을 느낀다라는 표현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더라 할 때 느끼는 게 무력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이건 냉정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무력감을 느껴서 체념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태도는 저는 굉장히 교만심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과학기술이 뭐 우주에도 사람 보내고 이런 시대가 되니까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과학기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구 생태계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될지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예측값들은 있지만 어느 것도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엉성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가 체념을 한다? 이건 너무 교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좀 목표가 너무 야심찬 것 같다.
1: 너무 크다.
0: 네.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죠.
1: 작은 것도 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를 바꾸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누구나 느끼겠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나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무력감을 느낄 이유가 없죠. 그냥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인류학자들이 하는 얘기 보면 세상은 다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꾸는 거를 철저하게 하면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는 거는 따라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가 제가 지금 현재로서 내리고 있는 결론이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다 각자가 자기의 답을 내야 하는 문제지 남한테 물어가지고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고요.
1: 사실 이 질문을 하려고 앞에 있는 질문을 한 거예요.
0: 아, 그러셨어요. 예.
1: 한 30년 동안 이 일에 푹 예. 빠져서 지내시면서 이 사회에 희망이 씨앗이 보이십니까?
0: 지금 방금 드렸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그런 문화 속에 푹 빠져서 늘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사실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절망적인 소식이나 뉴스나 통계나 자료나 그런 걸 훨씬 더 많이 봅니다.
1: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님 말씀하신 네. 베이스인데 네. 그 와중에서 네. 네. 희망의 씨앗이 보이시냐.
0: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평화운동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나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보통 사람

0: 보다 훨씬 그 분야에 절망적인 내용을 암담한 내용을 훨씬 더 많이 같았죠. 알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 것 같이 보여. 그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저한테도 그게 굉장히 미스터리였거든요. 저도 남들한테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그리고 그냥 정보로서 이 잘난 사람들 뭐 내용 많이 안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그건 정말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일단 30년 전과 비교하자면 우리 사회에 이거 지금 이대로는 뭐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객관적인 조건도 나빠진 건 맞지만 정말 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예전과는 뭐 일자리 이런 문제가 달라지고 했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뭐 또 이상하게 뭐 코인 투기 투자 이런 데로 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기존의 경로 성공하는 삶의 경로랄까요? 그거랑 다른 방식의 삶을 찾는 그런 젊은이들도 다수파는 아닐지언정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게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사실 어디서든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내면 사람들은 일어나고 또 바뀌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0: 예. 그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사회운동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진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왜 그럴까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말 묵묵히 뭐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할까 안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근거리에서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운동가들이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정말 절망스러운 데이터도 많이 보지만 또 이런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하는 생각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이상한 그 뭐 스트롱맨이라고 하던데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이대로는 뭐가 안 되겠다는 거는 다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뭔가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을 뽑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서 돌파구가 나오고 희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민주주의 녹색평론이 민주주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늘 다루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가 뭐 별 게 아니라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의 삶에 대해서 우리 공동의 터전에 대해서 우리 공동의 삶이니까 똑같은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뭔가 좀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녹색평론의 김정현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말처럼 오늘 내가 건네는 작은 배려와 절제가 누군가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갈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내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 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 라이프닷컴 메디트리 어큐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전망 좋은 창 JNP 로 국제 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 팔라우에서 폐막했습니다.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 생존 가능성에 수십 명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SK텔레콤과의 경쟁 끝에 정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1: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가톨릭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개전 이후 처음 러시아를 방문한 교황청 국무원 외무장관 폴 갤러거 대주교는 우러 전쟁은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정치 외교적 절차를 밟기 위한 인도주의 여건 조성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8월 2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회담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라브로프 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외교 담당 유리 우샤코프 보좌관과 면담했으며 현지 가톨릭 주교와 사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인사와도 회동했습니다. 교황청 국무원에 따르면 갤러거 대주교와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 간 관심사와 국제 현안, 전쟁의 향후 전망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갤러거 대주교는 기자회견에서 교황청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이 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면서 적대 행위를 종식하고 미래 관계를 계획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은 교황청의 평화에 대한 헌신과 중재를 위한 태도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 팔라우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7월 중국이 실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모든 국가는 시험에 앞서 최소 24시간 전에 주변 국가에 통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미사일은 여러 태평양 국가 상공을 사전 고지 없이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8개 회원국 가운데 나우루는 이 성명에 반대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키리바티 역시 합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태평양 지역의 핵실험 역사를 고려할 때 이런 행동이 정상화돼서는 안 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도 논의됐지만 럭슨 총리는 이것이 포럼의 핵심 의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도 논의됐지만 럭슨 총리는 이것이 포럼의 핵심 의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국들은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긴급한 기후행동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파트너국과 기관을 전략적 파트너와 분야별 파트너로 나누는 새로운 협력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럭슨

0: 총리는 지정학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태평양 도서국 포럼은 여전히 강력하다며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대만의 태평양 도서국 포럼 옵저버 지위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나흘간 팔라우를 방문한 뒤 출국하면서 대만은 오랫동안 포럼의 옵저버로 참여해왔으며 내년 뉴질랜드가 포럼을 주최하더라도 기존 의정서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은 1992년부터 개발협력 파트너 자격으로 포럼 기간 각국 정상들과 만날 수 있었지만 공식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방식이 유지돼 왔습니다. 올해는 팔라우의 초청으로 린자룽 대만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지만 뉴질랜드는 중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포럼 주변에서 느껴지기는 했지만 실제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역시 내년 대만 대표단의 구체적인 참석 수준은 밝히지 않았지만 뉴질랜드는 오랫동안 확립된 정상적인 절차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는 중국과 대만의 역학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포럼 내부에서는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주요 논의는 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현안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매서비스 기상학자 헤더 키츠는 오클랜드를 포함한 북섬 상부 지역은 이번 주말 날씨가 실제로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즈먼해에서 형성돼 이동해오는 또 다른 저기압이 있으며 이 저기압은 남섬, 특히 남섬 북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전선이 형성돼 북섬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추가적인 기상주의보와 경보가 몇 차례 더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풍과 관련해 추가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져도 놀랍지 않을 것이며 지금은 봄이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매우 심하고 말 그대로 하루에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는 것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앞으로 며칠 동안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키츠는 캔터베리 고지대에서 시속 211km의 돌풍이 기록됐으며 마운트 카우카우에서는 시속 135km의 돌풍이 관측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웰링턴 같은 지역에서 시속 130km에 이르는 돌풍이 불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헤더 키츠는 또한 지난 12시간 동안 전국에서 3,000회가 넘는 낙뢰가 기록됐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낙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현행 제도에서는 은퇴 후 임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약 20만 달러의 저축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저축을 하지 않는 것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비 보조금은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데 1인 가구는 8,100달러, 부부나 한부모 가정은 1만 6,200달러

1억까지만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제도 시행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플리시티 수석경제학자 샤무빌 에아쿠브는 임차인이 은퇴 후 25년 동안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려면 약 2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저축을 하면 자산 기준을 넘어 주거비 보조금을 이룰 수 있어 저축에 대한 실효세율이 100%에 이르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저축을 늘려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자산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일반적으로는 보조금만을 기대하기보다 저축을 해두는 것이 은퇴 후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 역시 은퇴 후 주거비 마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정확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탈리티는 높은 매물 재고와 상승하는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 구매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탈리티의 최신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8월 주거용 부동산 가치는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8월 전국 주택 중간 가격은 79만 7,944달러로 한 달 동안 0.36% 하락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는 1.29% 하락했으며 지난 12개월 기준으로는 0.97% 낮아졌습니다. 지수 자료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주택 가치가 지난 1년 동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주택 가치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주로 소규모 지방 도시들이었습니다. 오로헤누아가 마이너스 6.37%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오토로항아 마이너스 6.15%, 카터톤 마이너스 5.59%, 타라루아 마이너스 4.83%, 헤스팅스가 마이너스 4.35% 이어졌습니다. 주요 도시권에서는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오클랜드는 마이너스 2.58%, 와이카토는 마이너스 0.45%, 웰링턴은 마이너스 2.48% 하락했습니다. 반면 베이 오브 플렌티는 1.59%, 캔터베리는 3.24%, 오타고는 2.32% 상승했습니다. 코탈리티의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케빈 데이비스는 이번 결과가 부동산 시장이 위기 상황보다는 신중한 분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경제적 불확실성, 상승하는 모기지 금리, 그리고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 때문에 구매자들이 서둘러야 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동시에 매도자들 역시 전반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시장 여건은 악화됐지만 광범위한 실업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어 많은 매도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가격을 비교적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들어 거래 활동은 점진적으로 둔화됐고 주택 가치는 계속해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가장 큰 폭의 가격 조정은 2022년과 2023년에 대부분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시장 상황은 계속 부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외모, 건강, 식습관, 사회적 능력 등을 최대한 개선하려는 맥싱 열풍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나친 자기 최적화가 오히려 스트레스와 자기 비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맥싱이라는 표현은 게임에서 캐릭터

캐릭터의 능력치를 최대한 높이는 민맥싱에서 비롯됐으며 이후 외모를 개선하는 룩스맥싱 등을 통해 대중화됐습니다. 최근에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파이버맥싱이나 성격과 사회적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퍼스널리티 믹싱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기개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적의 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비판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이상적인 신체와 건강에 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접하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모든 것을 최대화하려 하기보다 적당함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2023년 국민당은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67세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국민당은 당초 매우 느리고 단계적인 조정을 2037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시작 시점을 2044년으로 늦췄습니다. 국민당은 아직 올해 총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민당 재무담당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지난 5월 증가하는 연금 비용을 외면하는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편의를 위해 젊은 세대의 미래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액트당은 2023년 선거에서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매년 3개월씩 빠르게 인상해 67세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인상은 사실상 즉시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뉴질랜드 제1당의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지난주에도 현재 연금 수급 자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당의 오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역시 수급 연령을 65세로 유지하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마오리당은 지난해 마오리족의 평균 기대 수명이 더 짧다는 점을 이유로 마오리족은 최대 10년 더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Welcome.
1: 국제 뉴스입니다. 네팔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홍수 발생 후 8일째인 3일 현지 시간 구조당국은 수력발전소의 터널 등지를 중심으로 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두 곳의 터널에 약 90명의 직원이 생존한 채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팔 전류청 이사인 암슈 키란 샤히르는 로이터의 이 두 터널 내부에 공기가 남아있어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 터널의 통신 휴식 장소로 이어진 관련 시설 안에 식량과 물이 있다면서 터널 안에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하는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최소 1,20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식 사망자는 최소 21명으로 늘어 전체 사망자는 1,225명이 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4,216명, 중국 541명 등 총 4,757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상하원 다수당 수성을 위해 접전 지역을 직접 돌며 집중 지원 유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약 35개 선거구에 달려있다며 접전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0: 그는 역대 중간선거마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고전해온 이른바 중간선거의 저주도 이번에는 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든 위대한 대통령이든 중간선거에서는 패배하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산주의자라고 거듭 공격하며 공화당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다며 사회주의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공산주의로 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민주당 공산주의자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을 두고선 미국이 승리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란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하며 이란의 항복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 한국 뉴스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SK텔레콤과의 경쟁 끝에 정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국내 독자 보안 AI 모델 구축에 나섭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LG AI 연구원 LG CNS 등 32개 산학연 기관과 손잡고 하이퍼클로바 X와 X1을 기반으로 각각 방어와 공격 역량에 특화한 700B, 7천억 개 매개 변수급 AI 모델 두 종을 병렬 개발해 국가 핵심 시설과 주요 산업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SK텔레콤 두 개 사업자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한 결과 네이버 클라우드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발표 평가에서는 AI 사이버 보안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기술력 및 개발 경험, 개발 전략 및 기술, 개발 목표 등의 우수성, 실현 가능성, 시장성 및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컨소시엄은 뛰어난 기술력 및 개발 경험을 갖춘 대규모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과 복수의 에이전트 하네스 구성 등 개발 전략 및 목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7원 1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5원 07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9원 1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이 끼고 오전 중에 비가 많이 오겠으며 갑자기 많이 내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한우성 송영림이었습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라이프.com 메디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JP 에듀케이션 J JNP 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